0: 네, 네, 네. 어제, 네.
1: 어제 가면, 어제 간?
0: 이래야 돼. 어제 자리 만나야 되니?
1: 내야 자리가 와.
0: 어, 우리 크리스마스 깜빡 보자, 자리야.
1: 양은 장모, 안고, 안고, 불러, 자야, 아니. 내가 불러, 너는 이래, 자야, 아니.
0: 에망, 이제 불러서 나왔네.
1: 어, 이래, 에망.